0: 고속도로요 한도사탄대요 더사 하다보고 응요 다다요 너무 더사던요 다 아삼나스빌리존이 하탄교고 다도도 다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Hello Argentina, enjoy listening to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, pallamano per passione.